0: 들으며 FM 해밭 몬스터이더죠.
1: 아사라말레쿰 칸사얀라 오로히투 나가스구타가나라 오로밍구 여히노 롱오파람 툴루 하리 불란 실라 카시암 롱하리부 롱오파람오놈 아혼도 오파람 리모 라비올 아힐 사리부 아팟 냐투스 아팟 냐 오파람 발루 히드라 암바카카 코사나포라 잠카 오파람 루 발룽 아미니트라 탕안 오로 바카타카 이슬람 아파랄란 라슴바양 파두 주후라 리붕 누크닝아우 암 아혼도 라 리붕 인토코노 Saya nantinya seremin Pak Kakak Akapa Hambo Taka Pekawi O DJ Zara Yusasi Simpung Amarang Aramin Raka Salulahan Rahu Nomor Ruta Oro Hitu Suku Rajam Katalu Ramai Ampain Konangan Darangan Angka Raja Rara Itu Lira Kasalulahan Rahu Nomor Melayu Rentak Segar DJ Atika Tinumalimpun Rajam Kaonom Suku Rajam Kasiam Rasu Suam Amsi numunuhino bahurangan angkaraja dijajirin raka salulan rahunu dusun ku hai ramai bo intara jam kasiam rasa suap suku rajam ka operam roh rara itule Kan saya datangan uro pahakaka pailirai mirangi terabilin muyun mayara whatsapp mai ranumbur loho sa siam limo balu siam onom valu onom valu Amres takapo antinges amang kini ngotakapura rimbai rimbai nomorut ra radio keninga FM hebat am sioknya.